힙보마 요 힙보발 요 나면 로마가는 소 뭐냐 호반이 팀이나 됐을 롱어부 기빈야마벤 바카냐 킨바카카 기조에만 아코냐 킨아코냐 나면 라마가는 소 뭐냐 돈봉나냐 벨라바민갈리 기빈야마벤 바코냐 킨바카 기빈야마벤 바코냐 킨